0: 우리가 autism group support group 안에 이북이미 이북인데 메로로 게트라리기 아래 아나 고난이 보포기에 아이가는 간에 데이치리기 데 고나봉와 비메된 원이메이
1: You're now listening to PMN Kiribati. Oh, yeah.